0: 추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
1: 이참에 연 끊고 잘 됐어. 지가 할 길 알아서 가면은 종이도 정신 차릴 거고.
2: 이제 기억이 나세요?
0: 정말입니까? 지금 태희가 한 말이 사실입니까?
3: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?
4: 나를 이렇게 모은 건 니네들이야.
5: 최세원! 최세원!
2: 태희는 엄마가 정리했어.
6: 뭐 어떻게 하셨는데요?
0: 절대 약해지지 말고 지금처럼

0: 뭐야? 뭘 해?
1: 내 남편이 미쳤어?
0: 오직 여기 앉으세요. 물불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저질러버리기 전에 오빠 받아들이세요.
1: 잘못하다간 우재환이 밀고 들어오는 거 못 맞게 생겼다고요.
2: 그래서 우재환이 참을 명분을 만들자?
3: 소리 자꾸 아빠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?
4: 아빠가 나 힘들게 하면서 왜 나 때문에 힘들다 그래? 난 싫어. 아빠가 대권 물어봐도 난 싫어.